참 감미로운 두 명의 가수 이어서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첫 곡은 재즈의 여왕, 재즈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리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깊고 진한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였지만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그녀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감상하셨고요. 이어지는 곡 펫분의 찬송가 만유의 주제에 함께 하셨는데요. 50, 60년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밀크남이죠. 펫분의 음성, 달콤한 이 두 곡의 찬송가로 오늘 문 열어봤습니다. 두 거장이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 진정한 쉼 느껴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름이 좋은 이유, 또 극동방송의 여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서머 스페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도요,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여러분들께 달콤한 찬양 여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선곡은요, 보사노바 리듬으로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의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보사노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이 장르의 창시자가 따로 있습니다. 브라질 음악의 거장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1950년대 후반 격정적인 삼바 리듬에 쿨 재즈의 세련된 화성을 더해서 바로 새로운

좋은 경향이라고 하는 뜻의 보사노바 장르를 탄생했는데요. 마치 해변가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파도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또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리듬이 매력적입니다. 이 보사노바 선율을 딱 듣는 순간 여름 느낌이 나는 것은요. 바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과 당시 보사노바 음악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노래 주제들이 웨이브 그리고 이파네마 해변의 여인 뭐 이런 곡들이 또 바다와 해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음악 세계 안에도 이 보사노바로 이 리듬을 차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곡들이 있을까요? 에필로그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컬러랑 가장 비슷한 보컬 컬러를 내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딱 이 곡 하나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곡 선곡을 했고요. 이어서 심희서의 누가 별을 놓았지. 맑고 순수한 음색으로 밤하늘에 별을 지으신 주님의 창조를 노래하듯이 여름밤에 참 어울리는 곡 보사노바로 편곡된 버전입니다. 이 조찬미의 보컬이 또 상큼하게 다가올 거예요. 찬미워십이 또 발표한 음원 중에서 아예 이 보사라는 단어를 쓴 음원이 있어요. 헤븐리 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천국의 평안을 보사노바 리듬에 담아낸 연주곡인데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해주고요. 또 이 찬미워십 보컬의 따뜻한 그 느낌이 이 보사노바 리듬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참 맑고 경쾌한 느낌 이어집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선물한 이 매력적인 보사노바 리듬에 담긴 찬송가, 복음성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잔미워십 헤븐리 보사 함께 하셨습니다. 아, 앞서 들으신 곡 모두 보사노바 리듬으로 된 곡들 띄워드렸어요. 심희서의 누가 별을 놓았지 주찬미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에필로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었습니다. 이국적이면서도 싱그러운 보사노바 선율에 담긴 노래 세 곡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참이워십의 헤븐이 보사. 네, 아주 전문성이 돋보이지 않으셨나요? 아, 민호기 목사님이 헤븐이 보사는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이 브라질리안 재즈 사운드를 구현하는 프로듀서 팀 코파세브가 참여해서 아주 완성도를 높여낸 곡입니다. 우리 복음성과 곡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성을 깊이 추구하는 곡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 국악을 하는 분들도 자신의 악기와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사노바의 이국적인 또 싱그러운 선율로 앞서 채웠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우리의 깊은 호흡과 울림이 담긴 국악 연주 찬송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볼 악기는 대나무 바인딩 사이로 깊은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우리 고유의 관악기 대금 소리입니다. 대금 연주자 박경민님의 연주인데요.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금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고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대금의 깊은 대나무 숨결로 뿜어내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국악기 연주는 해금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악기 형태는 많이 달라요. 두 줄의 명주실 사이에 말총화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마찰 현악기가 바로 이 해금입니다. 이 김은성님의 해금 연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 세계로 독보적으로 이 국악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해금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켜지는 해금의 애틋한 자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곡 이어 듣습니다. 박경민의 대금 연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해금은성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셋째 날,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일, 작은 마을 출신이라는

된 이유로 배척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그 형제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곳으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플레이트 예스로 살리 꿈이 있는 자유 갈릴리 작은 시골길 앞서 띄워드렸습니다. 고향의 배척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젊은 감각의 모던 워십을 선보이고 있죠. 이 플레이트의 고백 참 담담하고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띄워드릴 클래식 한 곡 소개해드려요. 오늘은요,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94 중에 제2곡을 준비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이 작곡한 세계의 로망스 오프스 94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숙한 제2곡 A장조입니다. 오늘 이 곡 여러분께 이작 펄만의 연주로 띄워드릴 텐데요.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역경을 딛고 일어나 전 세계 희망과 감동을 여전히 보여주는 신실한 연주자. 소박하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늘 그러한 음색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로망스 작품 94의 2 함께 감상하시죠.

이자 펄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산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E 함께 하셨어요.

0: If we with ink.
1: 미국의 전설적인 기독교 음악가 싱어송라이터인 레리 오렐의 목소리로 그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려 해요. 재즈와 팝, 보사노바, 우리 국악,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율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 오늘 만나보셨는데요.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은 풍성한 음악 여행 여러분과 내일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교회에 후배들을 도울 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을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 두 번째 만납니다. 이기열 청년을 목사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1: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열 원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1: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사실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법은 바르게 세워져야지 교회 갈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중에 또 교회법을 많이

0: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해서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 이기열 목사님 섬기시는 이 연구소를 통해 실제로 교회에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0: 세미나도 하고 우편물도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교단에서 판결이 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 목사님의 섬김은 극동방송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죠.
0: 사실은 제가 속초 가서도 봤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 극동방송에도 봤고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전파 선교사가 비록 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편지 같은 걸 하나씩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요즘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뭐 6천원, 7천원 하는데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1: 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 목사님은 진심 어린 전파 선교사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계십니다.
0: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단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 가서 방송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북한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 사역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게.

원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손을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목회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니까 소신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부인 목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일이

0: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0: 무엇보다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훈련하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극동방송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맥추절은 그의 농사한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것이 이제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반기 우리의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달려갈 6개월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이 감사와 생각, 띵크,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나온 상반기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맥추절에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가 시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7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구원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 조건,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속량이 뭐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로 참 비참한 삶을 사는, 특별히 주인을 잘못 만나서 아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사는 그 노예들을 보면 한 번씩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이제 자유다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죠.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 자, 이것은 시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질려

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소망이란 단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어.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선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 7절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옮기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포로 귀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고 자유를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아무런 소망 없이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랍고 경이로운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 당연히 죽는 거겠지.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는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죽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은혜. 아무리 믿으세요 해보세요. 믿어집니까?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앉아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해도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지만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져 잘. 여러분, 믿어진다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고 싶어요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나는 안 믿고 싶어요 해도 믿어지는 걸 어떡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있다. 이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채우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받읍시다. 채우심 때문에. 오늘 구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상반기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커녕 도로 가져가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비어 있어요. 결핍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결핍이 많죠.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리고 인정의 결핍. 그래서 우리 영혼은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5절에 보면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핍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고 목말라지고 그래서 주님 좀 주세요, 주님 좀 은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지나온 상반기 동안 결핍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물론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갈까? 아,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을까? 아, 이제는 정말 내게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제는 하면서 염려하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어요. 그러나 180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어때요? 저를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야 뭐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계시니까 뭔 걱정할 게 있겠노, 그런 생각 드시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나온 상반기를 보면 이야, 너무 힘들다.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텨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결핍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어떤 분들, 목사님 그냥 막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빈 것, 결핍된 것만 자꾸 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없는 것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자꾸 없는 것, 결핍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질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43절로 마무리하는데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자꾸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하반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은 180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인자를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했네. 헤세드.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멀어지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뭐한다? 사망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따뜻한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0: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사익동계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인자하심 헤세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늘 감사가 풍성하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봉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5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5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담벽을 뛰어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 이 모든 것을 잃는 이 큰 시험 앞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욥의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날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감을 믿고 오늘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0: 아멘.
1: 크고 넓고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9215님이 보내셨어요. 친구 남편이 골육증으로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하던 중에 최근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친구와 남편이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1: 살아계신 하나님, 9215님과 친구 그리고 친구 남편과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해할 수 없듯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소망과 이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연약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이 친구 남편 안에 있는 이 고륙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입이 쓰고 식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왔는데요. 배에 복수가 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원인을 잘 찾아서 입원하지 않고도 외래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이후로 불교에 더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하기요. 또 폐암 말기 저희 아버지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들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는 안타까운 사연 주셨어요. 네.
1: 살아계신 하나님, 7087님과 그 부모님 그리고 이모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7087님의 어머니 식욕을 더해 주시고 그 배에 찬 복수가 진단을 잘 받아서 그 이유를 잘 발견해서 치료받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갈고 갈고 닦아 부처가 되겠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가 뿌린 씨를 넘어 나를 향해 사랑으로 일하신 그 주님을 이 어머니가 이 아버님이 만나실 수 있도록 주여 비상간섭하여 주시고 이 딸의 기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딸에게도 예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그 평안을 이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9507님의 제목입니다. 저희 남편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정육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잘 완화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살아계신 하나님, 9507님과 그 남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 먹고 사는 이 문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통치로부터 죄악 가운데

0: 떠난 그 이후에 땅을 파도 가시가 나오는 그 현상을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서 일하시느라 그 허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적절한 치료와 운동과 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통증이 완화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편을 향한 이 사랑 주님 열납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뛰어넘어 조건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이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7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샵 0933번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혹여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6649님께서는 응답사연을 주셨어요. 목사님과 극동방송 중보기도단 분들의 기도로 저희 딸 피부 미용사 실기시험 오늘 합격되었다는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응답사연을 간간히 올려주시는데요. 또다시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6649님과 그 따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어미의 믿음, 이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따님에게도 이 어머니를 뛰어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자로, 일터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6006님의 기도 제목은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회사의 부서가 해산이 되어서 이달 말에 서울로 발령을 받아가야 하는데 저희는 정말 먼 곳까지 가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0: 살아계신 하나님, 6006님과 그 아드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터에서 또 서울로 발령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미가 이 아들이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든지 이 어미의 믿음을 뛰어넘어 삶의 예배자로, 일터 사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1140님의 기도 제목은요. 샬롬,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비자가 취소가 되어서요.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올리셨나요?
0: 살아계신 하나님, 1140님과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도 선교사들을 이유 없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깊게

0: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아 소망의 기도 참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자기들 기도 제목이 아니지만 너무 은혜 받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작은 기도 제목까지도 올려도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0: 하나님 아버지신데 네.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1: 그죠.
0: 아빠신데요.
1: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갈급한 문제인데 저도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뢸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0: 네.
1: 예, 많이들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갈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006님의 기도 제목은 저는 입에 침이 나오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침이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요. 탈수가 심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0: 네. 살아계신 하나님 6006님에게 그리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 아버지
0: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고 사는지 깨닫게 됩니다.
1: 아버지
0: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 침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이 고백을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6006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1: 아멘.
0: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나오는
1: 아버지.
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화와 탈수의 문제로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1: 아버지.
0: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 속에서 탈수의 그 신체의 증상을 경험하셨던 그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6006님에게 임하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5235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순종에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아닌 예수가 그 아이들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도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제목 주셨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5235님과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그 교회 중고등부의 부모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비상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1: 아버지.
0: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1: 아멘.
0: 참여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무엇보다 이 수련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공부보다 성적보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 성경학교에 꼭 보내어서

0: 여름 사역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가사일과 교회일과 학교일까지 담당하다 보니 제 아내의 몸과 마음이 늘 지쳐 있습니다. 또한 미션스쿨이라 기독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부족한 남편인 저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가정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익명의 남편과 그 아내 그리고 이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남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한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아내처럼 가정일로 교회일로 그리고 일터 사역으로 많이 지쳐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들을 만나주시면, 주께서 이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할 힘을 넉넉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서로 연약한 그릇으로 불쌍히 여기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신 이 남편이 소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서로에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김으로,
1: 아멘.
0: 나를 통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1: 아멘.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1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에는 제사라고 보네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날이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순 50일.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추 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학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강한 것.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 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법이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른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함.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서 이런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절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0: 성회로 모일 것이요. 우리가 추수 감사들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 부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9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 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기념 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정의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보 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메마른 땅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실천으로 푸른 숲을 읽어가는 역사가 계속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예장 백석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총회장 후보에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 후보에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 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청계 열린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학교 후나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주예수병원이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납병동과 전문 외래 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 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 주기 전반의 전문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최신 로봇 치료 장비 도입

0: 결과 장기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과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0: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참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어노인팅의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주는 반석 예수전도단입니다.
1: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옹기장이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셨나요? 시편 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0: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중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메어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1일 1팩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루에 팩 하나씩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작심삼일만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10대 여학생 3명이 이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북한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피부 관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면서 학교 조회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농촌 동원만 안 나갔어도 그렇게 피부가 상하지만 않았어도 아이가 그랬겠냐고 따졌다고 하죠. 북한에선 피부 관리 비용이 약 쌀 1kg에 버금가서 이 학생은 돈 대신 쌀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쌀까지 가져가서 피부 관리를 받았겠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아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위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참 자유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박기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459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에 따라서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충북 영동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한 줄에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면서요. 요새 일일 일팩 제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면서 2491님,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일상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게 조금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중에 또 이 마스크팩을 피부관리를 한다는, 이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1kg을 직접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이게 직접 들고 가서 그렇게 피부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963님의 이 한 줄처럼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학생들도 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말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행동도 통제를 받는 분명

사역당에 저희는 오늘 팩이라는 이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눴지만 무궁무진하겠죠.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일팩 중이신 2491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리고요. 광진구에서도 우리 655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광진구에 갔다가 이제는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새찬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북녘당에서도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새싹회원 찾아오셨네요. 8964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방학 중에서 방학 중에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또 OFD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5783님도 그리고 135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요. 신청 찬양까지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한 뼘 차이의 특집 시간 찬양 후에 바로 함께합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 상식, 하루에 그렇게 두 뼘씩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8267님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9037님도 오늘의 이 두 뼘을 같이 함께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이거는 조금 이번 주에 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근데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에,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 대상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 불시선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 남한 대한민국에는 탈북민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기로 함께합니다.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탈북민교회, 이거는 카운트를 불시선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 탈북민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주에 두 군데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 소개가 다 끝나긴 했습니다. 33군데일지 77일지 800일지 우리 800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탈북민교회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2261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교회가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엄청 뜨거워요. 1257님 울산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얼른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완전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오늘 정답과 어떻게 딱 듣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탈북 관련 우리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1번 33, 2번 77, 3번 80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 첫 번째 상식 퀴즈. 북에서 오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방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해서 우리 불시성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그 탈북민교회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탈북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몇 군데가 될지가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으로 800군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했던 아까 그 문자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 정답은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저의 남편을 이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201님, 오늘도 출첵하면서 평택에서 정답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저도 참 이 정답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더 큰 숫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탈북민교회가 지금 몇 군데일지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33, 77, 800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송 함께 하면서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이것이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제 못 들었어요 하신 9727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가 대한민국의 몇 군데일지 33, 77, 800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셨던 행복 찬양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탈북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라는 상식이었어요.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정답은 오늘이 제가 이번 주에 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만큼 정답률이 지난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2번 77군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숫자 7이요 하시면서 2번 정답 맞춰주신 4416님 계셨고요. 힌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2번인 것 같아요 하셨던 6348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탈북민 교회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3135님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될 때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보냅니다. 7820님 아멘. 아, 기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루터기를 향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까지. 저희가 상식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잖아요. 7820님을 비롯해서 엄마를 출근시키는 77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9님과 7820님 그리고 777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1014님 제가 이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 수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탈북민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9469님도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생일날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드님 이틀 전에 생일이셨었나 봐요.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9496님은 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정답을 도전해 주셨지만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상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할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77군데 그리고 북한 사역에 좀 주력하는 교회가 7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거는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누적 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번 10%, 2번 50%, 3번 80%. 그리고 1, 2%는 제가 조금 반올림 반내림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일까요? 2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요거는 요것도 제가 먼저는 힌트 없이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9037님이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답 1등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가 정답을 밝히기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조금 당첨을 해야 저도 보낼 때 저도 보낼 때 편하고 받으실 때도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하면 정말 와 그거는 부흥의 끝일 것 같아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릴게요.

3번 80%가 아닐까요? 하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면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87님 맞아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 것도 읽어주세요. 50% 8383님 50% 도전해 주셨고요. 틀려도 3번 하고 싶습니다. 80%면 좋겠어요. 2643님 이게 틀렸는지 정답인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일 저도 아멘이 나온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643님께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북한이 고향인 분들 크리스천의 비율이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이죠. 1번이 10%, 2번이 50%, 3번이 80%. 요 가운데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한다면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한다면 이건 완전한 부흥의 불길일 것 같아요. 한 분당 한 분씩.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함께 소개할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사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1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 10%일까요? 50%일까요? 80%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상식으로 나누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답은 2번 50%였어요. 80%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번 50%일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738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80%,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곳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1445님 잘 정착하셔서 80%,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OFP대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신학을 하던 시절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셨던 3801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편에 있던 북한을 향했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같이 보내드릴게요.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임지연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 있는 영화극장. 이번 영화는 특별 시사로 준비한 애니메이션 다윗입니다. 한 번만 잊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 다윗이 성경에 충실하고 가족 친화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단순한 영웅의 이미지가 아닌 광야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낸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입체적인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집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성경교사가 되어줄 영화 다윗.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보물을 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다윗은 7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롯데시네마 센텀시티관에서 한 차례 진행되며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9-6000번이나 유료 문자 서비스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와 이름을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0: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특별 집회 때마다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몰입할 때에는 금방이라도 자기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지? 라고 의심합니다. 교회사를 봐도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성경적인 분별을 가지고 견해를 달리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한 부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50%, 나의 협조가 50% 합쳐지는 것이라 봅니다. 내가 행위로 협조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해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방금 전 읽은 말씀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며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몽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일한 탈출구이자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백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할 문제이지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원의 확신은 죽어서야만 알 수 있는 막연한 것일까요? 현재는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0: 라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염이냐 칼이라. 38절부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만큼이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불안에 떨게 하겠습니까? 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올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 질서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실은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육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신분은 완전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상태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가운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 위험하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아, 저 선생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똑같은 사람이야. 로마의 앞잡이야.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있었죠. 정말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얽어매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그럼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이 안 나와요. 요즘 동전 안 들고 다니시죠? 예. 동전, 당시의 동전에는 당시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니까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 거기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그들도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가 가진 동전을 꺼내봐라. 꺼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거 알듯 말듯 아리송아리송하잖아요. 이러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이 던진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철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 예,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11조는 과연 율법의 규정인가? 자, 중요한 건 10의 1조가 그저 율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여야 한다.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십일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율법이 먼저 있었을까요? 십일조가 먼저 있었을까요? 율법이 먼저예요? 십일조가 먼저예요? 예,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중요한 건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십시오. 어디요? 창세기.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잘하네요. 이쪽에서 제일 큰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무려 400수십 년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십일조가 유래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느냐? 19절부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를 바쳤어요? 10분의 1, 요즘 말로 하면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다. 11조는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라. 자, 사실은 당시 11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뿐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에서 10의 1조를 바친다는 것은 일종의 주군과 봉신 사이에 소속과 충성의 표시였어요. 당시에는 주군이 있었고 봉신이 있었어요. 힘센 군주가 그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신하와 백성된 자들은 그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맹세의 고백의 표시로 뭘 바쳤을까요? 자기들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주군과 봉신, 주인과 신하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 그 충성관계에 대한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충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찬송하고 그가 축복을 요청드린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속과 충성, 언약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표시였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는 비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으로서의 십일조를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시면서도 그와 함께 십일조를 드리는 삶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행하면 된다. 그것만 행하면 굳이 교회에 십일조 드리지 않아도 되고 너희의 물질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야. 아유, 똑바로 쓰면 되는 거지. 꼭 그런 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믿음의 고백을 따른 삶의 원리가 여전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십일조만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삼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저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들은 내쫓아야 된다 라고 그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십일조 같은 거 안 드려도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만 살면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서에는 십일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십일조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십일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만 십일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던 때까지만 있었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십일조 같은 거 아예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한번 봅시다. 어디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신약시대에는요 십일조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연보라는 말로 성도의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드린 헌금, 연보가 그러면 10의 1조가 너무 많으니까 11조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줄여서 해도 돼 라고 말해서 11조라는 말을 쓴 건가?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보에 대해서 교훈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선 헌금은 언제 드리라고요? 매주 첫날. 왜 첫날일까요? 이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7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주일의 예배

해드릴 때 모여서 연보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헌금을 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앞에서 입장료 정해놓고 5천 원씩 만 원씩 똑같이 내라? 아니요, 아니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그게 무슨 원리예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자신의 소득의 분량에 따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이 일정함에 따라 그 수입에 따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어떻게 그 헌금을 관리해야 되는가? 모아두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맞지만 바울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죠. 그렇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기를 원했어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교회들은 그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을 후원할 책임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공교해드리고 오늘날 교회가 여러 선교사들의 사역에 후원하고 파송하고 협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두는 거예요. 준비해두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누가 찾아오면 야, 또 누구 찾아왔어. 우리 좀 저 가진 대로 꺼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연보를 일정하게 예배 시간마다 수입에 따라 정해놓고 책임 있게 연보를 드리며 그 재정을 잘 관리하며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보의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시고 그의 독생자가 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유하신 이로써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그 모든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다 채율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의 속옷까지 남김없이 벗어주시고 빼앗기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취된 이 은혜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 존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필요한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임받도록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모든 삶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뭐 다 좋아.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그게 왜 꼭 교회를 통해서만 돼야 돼? 아니 나는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도 하고 자선단체에 나누기도 하고 선교단체에도 기부도 하는데 왜 꼭 교회에만 드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 백성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그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 준비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교회의 지체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요 경륜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내 거를 내 거로 안 챙기고 이렇게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내 것처럼 사용하면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너도 나도 나눴으면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아시죠? 광야에서 5천명의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제자들은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저들에게 각자 돌아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때 한 아이가,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그 도시락이 얼마나 됐을까요? 5천 명? 2만 명? 택도 없죠. 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네. 겨우 그거, 꼴랑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니 저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려고 하면 지도 배를 못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았으면 아유 이거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혼자 조용히 먹어야지. 이걸 갖고 나누긴 누구에게 나눠. 그랬을 텐데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이 주어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0: 열두 광줄이나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졌더라.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같이 그 풍요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 계산이 빠르고 경영에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면 가난뱅이를 못 면해. 그렇게 사니까 가난하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누고 베풀고 드리며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모든 이들과 나누며 함께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급급한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1: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요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1: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1: 처음 제가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0: 네.
1: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아, 처음에 라디오 예배 오셨을 때
1: 네.
0: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네. 곡을 선택하셔서
1: 네, 네.
0: 부르셨군요.
1: 두 곡을 불렀습니다.
0: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0: 남겨주셨어요. 0675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흥 소강상태에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 또 대부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1: 하네요.
0: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네?
1: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애기가 네. 좀 말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기 때 이걸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불어갔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혹시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죠.

0: 봐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2: 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병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라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아주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끗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면서.
0: 5970번님.
3: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깨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깨라를 들을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3: 대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0: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인데 새끼라를
3: 수영 선생님이시라고
0: 강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3: 아이 수영장에서 네. 아이는 수영을 하고
0: 아이는 수영을 하고 네. 그렇구나.
3: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3: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네.
3: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3: 할렐루야.
0: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3: 전도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1: 아, 네, 그런 거.
0: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0: 힘드시겠죠.
1: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이 모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이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이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분 맞죠? 5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저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와,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0: 와, 라디오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 있습니다.
1: 그래요?
0: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더운 날 화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0: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와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받아 신청해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동탄에서도 오전 내내 쏟아지던 빗줄기 그치고 지금 햇빛 난다고. 참 이때 정말 아름다운데.
0: 네. 네.
1: 깨끗한데.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동탄에서 5376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전화를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0: 꼭 받으세요.
1: 생방송 중에 5330번님. 아 이거 작년에요. 작년 일이네요. 작년에 방학이라고 줬는데 네.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가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2: 어, 네.
1: 저기 전라남도 지금 진도예요?
2: 네.
1: 와 근데 제가
2: 아니 맨날 들을 때고 이제 신청하려면 이제 놓치고 했었거든요.
1: 진짜요? 아니 제가 네. 이 기록을 보니까
2: 네
1: 작년 9월 8일 날
2: 네
1: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줬다가
2: 아 지금
1: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2: 네 올해 1월 때부터 개근하고 있는데요.
1: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0: 어떻게 방학을 끝냈어요?
1: 그때 그냥 막 교회에서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쉬었다가
0: 네네.
1: 그 친한 교회 동생도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0: 네네.
1: 이제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이 교회에 와. 그래서 내가 아, 등록은 안할 거야. 등록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랬거든요.
0: 네네.
1: 근데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0: 네.
1: 막 붙잡잖아요. 등록하라고.
0: 예.
1: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와도 그랬더니 여기 지역사회다 사모님이 또 그랬나 봐요. 어디서 막 강제 데리고 온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랬대요.
0: 네네.
1: 계약이요. 언니도 이제 방학이라
0: 네.
1: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면 그때 이제 또 주위 아는 사람들 다그 교회 다니니까 언니 나 등록 아직 안 할래. 내가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거 정 마음 내키면 그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0: 올해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1: 네.
0: 동생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제가 몇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1: 그때 제가 뭐 바쁘고 이제
0: 네.
1: 사무실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한이라
0: 예.
1: 학교 행사들이
0: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1: 많아갖고요.
0: 제가 이제 그 뒤에 궁금했었다가, 어떻게 이제 전화를 몇번 하다가 이제 전화를 못 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 방송을 듣고 계셨었나요? 새끼라? 가끔?
1: 저는 가끔 아니고 가끔마다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계속 국정감사 틀어놓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0: 그랬구나.
1: 때도 그렇고
0: 아유.
1: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도 듣고 또 사랑했더라도 막 들으면서
0: 듣고,
1: 네
0: 완전
1: 사랑했더라도 들으면서
0: 찐팬이시구나.
1: 신청곡 네 어렸을 때 언제 엄마가 주신 이름으로
0: 예.
1: 목회신앙이었고
0: 그랬구나.
1: 네그 국정방송은 대전에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대전에서부터 듣고 살았었고요.
0: 그랬군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방학을 끝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1: 네, 그러니까 시집 와갖고 여기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게
0: 그렇구나. 예.
1: 있어갖고 좀 그러니까 또 집안도 있고 그다
0: 네.
1: 겹쳐
0: 네네.
1: 한꺼번에 온 거예요.
0: 아, 예.
1: 그래갖고
0: 자.
1: 이제 힘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0: 힘들었다가 또 방학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 지금 어떻게 햇빛 쨍쨍인가요, 거기는?
1: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햇빛
0: 햇빛
1: 쨍쨍입니다.
0: 쨍쨍. 진도가 그 신배 바닷길 거기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이렇게
1: 모세기 작사람요.
0: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것만 와가지고 가는 척좀 해봤습니다. 아, 가본 척. 예.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 축하의 선물 새끼라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1: 저그 항상 들으면 유산균 같거든요.
0: 유산균. 유산균. 알겠습니다. 유산균 선물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53330님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저희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5330번님에게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싶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같이 하시고요.

0: 어우,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33 공무원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방학하면 안 돼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와, 참, 저는 이분이 작년에 통화가 되고 연결이 안 된 분인지는 몰랐는데 늦게 봤거든요. 25라는 숫자를 늦게 봐가지고 작년에 문자를 주셨다가 연결이 안 됐던 분인데, 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2: 잘
0: 반가워요.
2: 됐습니다.
0: 자, 지금 보니까 뭐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또 있네요.
2: 20년 방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0: 그러니까 20년 방학 여기가 눈에 띄죠?
2: 네, 바로 보였어요.
0: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년 방학생.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3: 아, 네.
0: 20년 방학생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3: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0: 차에 잠깐 있어요?
3: 네네네.
0: 좀 정차한 상태.
3: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0: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3: 터널이라가지고.
0: 터널.
3: 네네네.
0: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0: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네.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3: 네.
0: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세요.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4: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이 오셨습니다. 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외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들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4: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회에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4: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3: 지금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
0: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이 기약 없습니까? 그럼.

0: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네. 아유, 아쉽네요.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1: 좀 위험할 수
0: 고속도로 같은데
1: 있으니까.
0: 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3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1: 어, 바람직합니다.
0: 야, 나 진짜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1: 세상,
0: 어플로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1: 축복합니다.
0: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이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 및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은 알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1: 네.
0: 라디오 예배 시간

0: 5335번님 새끼라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1: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 적용되는 우리 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0: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H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회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몇 달 전 저희 고양이를 위해서 캣타워를 직접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조립했는데요. 완성하고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양이가 올라갈 때마다 캣타워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문제는 처음 연결했던 기둥의 아래쪽 나사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분해해서 조립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초가 바로 서야 그 위에 쌓이는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새삼 느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더 높이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기초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의 하루를 함께 세워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96.1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오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하신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8527님 믿음 말씀 카드 받아 가셨고요. 또 1419님도 믿음, 4549님 믿음으로 고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7771님 믿음 외쳐주셨고요. 1419님 믿음으로 고고고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쳐주셨습니다. 0742님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네, 그리고 8527님 이어서 월요일에 오병이어의 기적 전파선교 모금방송 너무 은혜롭게 청취했습니다. 귀한 간증들 들으면서 울고 웃었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방송사역을 통해 감당하시는 부산극동방송 너무 축복하고요. 극동방송이 북한 땅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니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방송사역을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 아멘. 와,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고 웃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전파선교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힘내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길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늘 코너는요, 말씀이 노래가 되다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서 찬양이 된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가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속에 담긴 말씀을 같이 발견하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를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옹기장의 찬양입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 로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과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한편의 찬양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떤 곡은 성경 한 구절의 멜로디를 붙여서 만들어졌고요. 또 어떤 찬양은 말씀을 묵상하며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게 되고 또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시간은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은 꼭 소개해주세요. 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찬양 있으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묵상과 함께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첫 찬양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서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말씀 또 찬양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과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이어스 임성으로 시편 139편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팀루고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편 70편 말씀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4절과 5절의 고백이 이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구절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의 찬양 시편 70편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더 콜링 워십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첫 구절을 그대로 담아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구절 함께 묵상하며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과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 왔는데요. 이 시간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꼭 소개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제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는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찬양입니다. 14절 말씀으로 이뤄진 찬양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대환의 음성으로 내 입술의 말과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질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찬양인데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이뤄졌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과 혼란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 말씀으로 이뤄진 찬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5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머물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팀 루거십의 너 두려워 말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멜로디를 만나 노래가 됐고 그 노래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리신 찬양의 가사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돈다면 그 멜로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다시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0: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1: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전혀 낡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도 좋았고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들어도 여전히 마음을 울리는 곡들이 있죠. 오늘 소개할 소리엘의 1집 전부라는 찬양도 또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화려한 표현도 복잡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전부 이 찬양 같이 했어요. 참 좋죠. 장마철이 되면요, 저는 약간 이런 오래된 곡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참 순수하고 맑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신다라는 부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빛나는 장면 같아요. 저는 이 서머 스페셜 찬양을 들으면서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찬양이 따뜻한가 시원한가. 근데 꼭 빠른 찬양이라고 시원한 것도, 느린 찬양이라고 따뜻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찬양마다 다 그 가사와 또 의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들은 이 전부라는 찬양은 좀 잔잔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찬양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택하셨고 먼저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아, 시편 44편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결국은 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형편보다, 내 걱정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잠잠히 감사로 고백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의 힘찬 찬양, 그리고 서울 챔버 싱어즈의 합창으로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같이 했어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4821번님이 오늘 첫 곡 들으시고 마음이 촉촉해지셨대요. 그래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양의 감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쵸?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치 않는다는 걸 오래오래 또 기억해 봅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찬양들을 듣다 보면요, 또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는 찬양들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추억의 찬양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추억의 찬양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세요. 들려드릴게요. 2589번님,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오래된 찬양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또 추억여행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샬롬 하영PD님, 요 근래 비도 엄청 오고 몸도 무겁고 피곤하지만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신청해봅니다. 8845번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이겨내고 계시군요. 네, 파이팅입니다. 오, 1838번님은요, 샬롬, 제가 좋아하는 찬양 샤워 릴레이에 감사하다고. 찬양 샤워 릴레이. 찬양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 좋습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하루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한 여름 되세요, 피디님. 고맙습니다. 네, 찬양으로 샤워 릴레이 하시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5463번님, 극동방송 이하영 PD님, 엔돌핀 본점이네요. 엔돌핀 본점. 자, 여러분도 분점 하나 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7358번님, 오늘도 좀 처지지만

힘찬 하루 되보겠다고 다짐 주셨고요. 3954번님은요. 택배업을 하는 남편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기도하며 허락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의 고백 주셨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택배업 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좀 고된 일이긴 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더 불편하고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또 이 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빗길을 또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또 더 피곤하고 걱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님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디님,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 들을 수 있으니 지나간 수십 년이 축복입니다. 7435번님, 극동방송이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가족 모두 전파 선교사로 끝까지 이끄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정의 전파 선교사의 그 사명이 쭉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3307번님이 추억의 찬양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추억의 찬양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듣고 부르는 곡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네, 다윗과 요나단의 명곡이었죠.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이 곡도 같이 했는데요.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뭐 날은 흐린데 너무 습하고 또 기온 낮에 올라갈 때는 막 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요. 찬양으로 샤워 릴레이 하듯이 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 예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빗살가루로 채우신다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아, 이 컵에 담긴 물 이야기입니다. 반쯤 찬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관점. 염려와 불안의 관점이죠. 그러나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긍정적 가능성의 관점. 자주 듣지만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나온 6개월, 2026년 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입니다. 아쉬움과 후회의 결핍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에벤에셀의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절반의 감사, 전부의 신뢰,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 저의 설교 모든 내용의 요약이 담겨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온 삶에 대한 절반의 감사,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부의 신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맥추절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온 순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소나 가축을 딴 키우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첫 열매의 수확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땅에 그 겨울이

건조하거든요. 그것을 지나서 이제 봄철이 되어서 이 거두는 들의 보리와 또한 밭의 밀,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막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수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첫 열매는 중요한 것이 풍성함보다는 첫 열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서 꼭 모든 첫 열매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공급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양이 많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수해야 될 시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 수확을 주신 주님의 주님 되심과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제 이후에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 강조되는 날, 바로 그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감사를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고백, 그것이 맥추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겨울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또한 잘안 보려고 하거든요. 보이는 것도 잘안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보려고 하느냐?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받아들고는 지나온 겨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후에 장차 풍성하게 찾아올 놀라운 수확의 능력의 첫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도 지나온 6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큰 기적이나 대단한 성공 없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일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은 기도해도 여전히 낫지 않고 아프고, 물질과 재정의 형편은 아무리 기도해도 더 넉넉해지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더 많이 주셨지만 내가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난 없다는 소리만 하면서 우리들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의 태도와 자녀들의 또한 가진 문제도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와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불신앙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숨을 쉬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결과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야, 이게 나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열매가 보일까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죽었던 동토의 땅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첫 열매로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모든 것을 또한 걸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맥추절, 지나온 모든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어두운 겨울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첫 열매를 받아들고 복되게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이 다른 목회자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 다음으로 꼭 한 번 이상 전권을 읽어보라고 일단 추천했던 매튜 헨리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주석을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라는 것은 저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이런 매튜 헨리의 이 주석 같은 것을 무시하는 이런 그 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성경 이해와 또한 성경 주석은 가히 켈빈을 압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합니다. 이 매튜 헨리가 그의 감사 일기를 쓴 그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통째로 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또한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매튜 헨리가 쓴 영어로 쓴 일기장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기도 제목이 있는데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에도 여러 번 이 길을 다녔는데 강도를 만난 것은 내 평생에 이번이 처음이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내 지갑에 돈을 모두 가져갔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나는 강도에게 빼앗겼지만 내가 남의 것을 강도질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면 맥추절에 그 첫 열매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감사는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열매의 감사는 지나온 겨울에 대한 내 눈물에 대한 내 슬픔에 대한 네, 고통에 대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그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일상의 평범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기에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일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맥주절 그 복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는 지나온 손길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실까요? 열매의 양이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와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노? 야, 하나님은 좀 잔인하신 분 아닌가? 야, 이거는 조금 암을 안 주니까 이번에는 쉬었다가 다음에 많아질 때 하거라.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유, 지금은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많아지면 그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인간의 본성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보이는 관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린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의 감사로 격파하고 혁파하는 복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혁파가 없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이는 것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첫 열매를 내 입에 먼저 털어놓고 내 배가 지금 고픈데 먹고 살고 난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팽배버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감사의 모습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감사의 능력이 또한 동시에 나타나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염려스럽고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감사를 드림으로 그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1등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구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5년 전부터 이 통계는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1등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1등입니다. 제일 많이 찾고 제일 오래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통계가 앱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참 감사하고 참 복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아픈 자들에게 염려한 자들에게 기도할 때 꼭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한 기도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게 1등이 되었을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보다 왜 이 구절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을까?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불안해하고 훨씬 더 염려하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2026년 놀랍게도 독일, 프랑스,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수출액 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2026년 오늘입니다. 우리 대기업의 반도체가 두 회사가 또한 팔아서 얻은 수익이 일본의 10개 기업을 다 합쳐서 만든 이익금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깜짝 놀랄 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이놈들 보니까 너희들 가지고는 아무리 따라잡으려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한심해 보인다는 거죠. 예. 공부 그따위로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말을 일본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제가 죽기 전에 일본을 따라잡은 줄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아주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중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제가 선진국에 말년을 보내고 있는 내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바로 우리 세대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제가 초량 산동

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허기진 배를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초량이라고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열심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토요일마다 아침에 교회 학교 나가가지고 빗자루 빗쓸고 체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진국을 지나서 이제 어느덧 선진국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 우리 이 한국 1년 예산과 또한 방위비와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과거 로마 제국의 한 1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제국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와 불안은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울증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또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우울증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것을 주셨고 그래서 가서 선교하고 복을 나누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더욱더 많아졌고 그러기에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뭐 이것을 붙들고 앉았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열매의 믿음을 혹시나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이 보이는 첫 열매가 비록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펌프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한 바가지 물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는 삶의 더 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촉진제 혹은 최소한의 자극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에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감사 그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작은 수확을 가지고 내 허기진 배를 단회적으로 채우고 끝나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이 작은 감사를 마중물로 드림으로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놀라운 풍성함과 공급하심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기서 참된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율법과 또한 염려와 또한 탄식 속에서 계속해서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된 감사의 마중물이 매일매일 삶의 순순간 또한 이 복된 맥주절의 아침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7월의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후반부 사역이 시작됩니다. 대만 사역, 인도네시아 의료 찬양 사역, 또한 북한 선교 사역,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우리 태바와 요기벳의 기도 사역,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 많은 사역이 이번 여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사역들은 사실상 마중물에 감사를 드렸던 우리 온천 성도들의 첫 출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 성교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 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심어본들 뭐가 나겠어요? 그 메마르고 간조한 그 땅에 뭘 하나 심는다고 과연 싹이 날까? 그러나 믿음으로 광야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의료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 작은 방 하나 빌려주면서 시작한 마중물의 사역이 대만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묵한 겨울의 시간을 일하셨고 또한 선교하셨고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78년 역사의 기념비가 될 만한 오늘 파송식이 바로 오늘 오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80명이 넘는 단일 파송으로는 우리 78년 역사에 제일 많고 제일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중물의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탈북자 한 사람 저 한 명 구해가지고 뭐 하겠노?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온천교 성도들이 정말 조용히 또한 이름 없이 했던 그 북한 선교 사역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 백두를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중물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또한 온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선교 복음 통일을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숫자나 또한 액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여전히 불안한 미래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 또한 영적인 도전과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공안들의 무서운 감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수확하시듯이 그 마중물의 감사를 기뻐하시듯이 반드시 풍성한 가을에 추수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믿음의 문제지 지금 현재의 평가나 또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는 단순히 지나온 길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온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또한 복된 믿음의 고백이요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실 것에 대한 또한 선포적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한 믿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날들에 대한 절반의 감사를 믿는다면 이제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바라보는 전적인 신뢰가 우리 이 맥주 감사절에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이 고백, 풍성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온천교회 이 땅,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He is a jealous God.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힘들수록 주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나만 의지하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목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6 썸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가득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매일 보내드리는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을 공유해드려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Greatnes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은혜로운 이 묵상 보내드리고요. 또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선물을 또 드려야 이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봤는데, 오랜만에 이 선물을 안 드린 지 좀 된 것 같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어요. 헤어 앤 바디 세트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오늘 말씀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 추첨해서 다섯 분께 헤어 앤 바디 세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만 외쳐주시면 선물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혜진이 피처링한 전태준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2026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기.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멘 아멘 외쳐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퇴근 전철에 앉아서 편하게 듣고 갑니다. 7358님. 퇴근길에 앉아서 간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저질라 오늘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419원님도 오셨고요. 5298님 피디님 좋았어요. 출첵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하신 3891님 출첵합니다. 아멘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매일 뵈어요. 퇴근길에 행저질라 감사합니다. 5244번님도 오셨고 저녁 준비하는 시간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라고 9878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특별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손글씨 말씀엽서 이미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행저질라와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풍성한 선물 오늘은 헤어앤바디 세트 화장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신청해 주신 곡들 중에 예수 따라가며 3874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2026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저질라 듣고 계십니다. 차량 세 곡 들려드렸는데요. 두 곡의 영어 찬송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스티븐 커티스 챕먼의 찬양,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How Can I Keep From Singing, 크리스 탐른이었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예수 따라가며, 이 곡은 주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3710번님의 신청곡인데요.

나무엔의 찬양 함께 듣고요. 썸머 스페셜에서만 함께 할 수 있는 행자절라 말씀 퀴즈 오늘도 만나봅니다. 말씀 엽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오픈북입니다. 오늘의 엽서 아직 못 받으셨다면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예쁜 손글씨 말씀 엽서 이미지 받으실 수 있고 오늘의 말씀 엽서 보시면서 성경 퀴즈 풀어보시면 바로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 차량 듣고 말씀 퀴즈 함께 할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말씀 엽서를 받아보셨다면 뭐 사실상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보기를 드려야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1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2번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3번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2번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3번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right now 보내주세요.

0: 한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저질라,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사실상 네, 찬양으로 정답을 다 드렸죠. 여호수아 24장 19절 정답은 1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이라는 고백, 참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힘들수록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르신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 이 저녁도, 그리고 내일도, 다가오는 주말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971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김도현님의 가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33장의 말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경험할 때마다 지명을 세우는 걸 들었습니다. 베델이란 지명, 하나님 꿈속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 마하나님, 하나님 두 군대가, 두 무리가, 두 떼가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씨름한 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지명에 이름을 붙인 곳,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26장에 하나님 말하면 나는 이제 내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지명을 하는 데만큼, 그러니까 뭐 베델에서라든지 마하나임이라든지 아니면 분이엘 같은 스토리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스토리에는 좀 뭐랄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 캐릭터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곱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제단까지 쌓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망령하신 대로 들어왔는데, 야곱이 잘한 거죠? 아니, 야곱이 괜찮아서, 야곱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형하고 이제 화해를 한 야곱이 잘 됐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석을 읽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주석들을 쫙 정리해서 요 본문 딱 넣으면 대표적인 주석들이 한 50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는데 저가 정말 헷갈린 거예요. 그게 뭐가 헷갈리냐면 어떤 주석은, 예를 들어 워런 윌스비 같은 사람은 야곱이 이 스토리 속에, 오늘 본문 읽은 스토리 속에 형이 이제 그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그 스토리 속에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주석을 또 읽어보니까 아, 야곱이 참 대단한 거래요. 이렇게 형이 가자고 그랬는데도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생각을 해서 아, 형 못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 잘못만 아니라는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들리세요? 모세 잘못이에요. 모세가 성경을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 어떠란 말이야, 이 스토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대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게 11절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야곱은 형한테 자기가 부탁한 건 관철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까 형님 내 예물들을 지금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강권했더니 형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랑 함께 동행할게. 이제 드디어 화해가 된, 함께 이제 형제의 관계를 회복했던 에서와 야곱이, 형이 말이죠, 에서한테 우리 같이 이제 갈까? 그랬더니 장황하게 야곱의 대답이, 아유 형님 이제 주라고 하면서, 형님 우리 자식들도 연하고요, 나는 양떼 소떼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너무 심하게 몰면 아, 이 모든 떼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이 가축들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세일로 가서 형님 만날게요. 그랬더니 형이, 아 그러면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 페이스 못 맞추는 거 알겠는데 우리 400명의 장정들의 페이스는 못 맞추겠지만 가다가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종하고 몇 사람을 너한테 머물게 할게 라고 야곱한테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하니까 내가 내 주로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 붙인다는 것도 거절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변해서 형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회개를 했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이 형님 되도록 관계를 회복했고 거기에다가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기 소유를 형한테 나눠줬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세일로 가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일을 안 가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지난 두 챕터에서 32장과 34장을 보면, 33장을 보면 어떤 때는 인간의 야곱, 옛날의 야곱, 자기 중심성이 큰 야곱, 항상 잔꾀를 잘 부리던 야곱의 모습이 이 스토리 안에 32장과 33장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로 회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보여요. 제가 32장과 3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 중에 이 약간은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갈짓자 걸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근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모세가 잘하셨는데 우리 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 이 부분이 거의 의도성이 강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만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야곱의 모습 속에서요, 야곱이 이제 땅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에서 테리토리란 말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여기 형이 노는 동네예요. 그래서 형한테 사람을 보내는 모습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형한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 사이에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야곱, 육적으로 굉장히 JQ가 잘 돌아가는 야곱. 그래서 두려움이, 형이

그 다음에 소식을 듣잖아요. 형이 400명 뒤로 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족을 둘로 나눠요. 자기 가족을 한쪽 치면 이쪽이 살고 이쪽 치면 저쪽이 살고 내가 뒤에 있다가 둘 중에 하나 살아있는 곳에 딱 붙어야지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똑같은 야곱이 32장에 그렇게 두 패로 나눈 다음에 두 군대로 나눈 다음에 마하나임이 두 팀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거기서 자기 잔뼈를 이용한 두 대로 나눈 다음에는 야곱이 또 그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뭐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 간절해요. 아 그런데 야곱이 또 생각해 보니까 형이 온다고 그러니까 400명 뒤로 온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가축들을 세 대씩이나 보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종들한테 시키죠. 당신의 종, 주의 종된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씩이나 뇌물을 보내요. 근데 뇌물을 보냈던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 놓고 끝까지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야곱이 끼가 또 그 사이에 씨름하면서 야곱이 갑자기 야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나타나서 당신 이름 뭐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알면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아요. 오히려 내 이름 알 필요 없어. 너 알잖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서 야곱이 또 세 팀으로 나눠요. 제일 앞에는 그 두 종의와 자녀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놓고 그때 스토리 보면 야곱이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32장을 보면 야곱이 또 이번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에서한테 갑니다. 에서한테 매우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화해하는 모습으로 야곱은 에서한테 무릎 꿇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요. 에서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행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에서한테는 자기가 그동안에 회개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일에서 만나자고 연막치고요. 근데 세겜에 와서 오늘 마지막 스토리죠.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세요? 어떤 때는 야곱이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의 모습에 헌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은 겸손한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옛날 요셉이 또 나와요. 제가 옛 야곱인지 새 이스라엘인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설교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야곱을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사실 우리 모두의 가장 정확한 자화상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존재를 가지고 자킬과 하이드와 같은 영성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날은 큐티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날 하루를 영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저녁에 가서 또 내 육신이 나를 이기고 내 영혼을, 내 영적인 그 은혜 받음을 또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죄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어가요. 근데 내 스토리에 딱 한 가지, 나 중심적일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제대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불변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제 삶은 막 요동을 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내 영성이 뛰어나서 내 모습이 너무 멋져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좌절한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승리

에 가득 차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컨스턴트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을 주시거든요. 그 명이 뭐냐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한테 서원했잖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준 게 어디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거짓말 친 것도 문제지만 오늘 이 스토리 속에 그 행간을 잘 읽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이엘에 가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깊숙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화해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요. 야곱이 너 태어난 땅으로 가. 갔는데 숫곳에 갔고 숫곳에서 세겜까지 가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지어요. 질문이요. 야곱은 여기가 야곱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예, 제가 의도한 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반순종이에요. 왜 반순종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은 뭐냐 하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34장과 35장에는 베델이 아닌 세겜에 또아리를 틀고 세겜에서 집 땅 사고, 그러니까 숫곳에서는 부트를 짓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이세요? 혹시 숫곳에 가서 이제 숫곳이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 요단강 이렇게 건너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있는데 여기 있을까? 근데 조금 더 마음속에 또 찝찝하니까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내 하는 출생지로 가려보니까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갔는데 세겜 땅에 딱 가보니까 세겜이 동네가 좋아.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보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아브라함은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길이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자기가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선택하고 결정한 곳이 세겜이에요. 반순종. 불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세겜에 가서 땅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몇 년 동안 살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34장의 스토리가 너무 충격적인 스토리예요. 34장과 35장이에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성추행 당하고 거기에서 디나의 그 순결을 빼앗긴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34장과 35장에 일어납니다. 베델에까지 가지 않은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화해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왔던 베델까지 가지 않고 직항하지 않고 도중에 멈춰선 곳. 순종의 모습은 있지만 순종의 능력을 부인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된 반순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영적인 제일 위험한 것, 타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속의 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베델까지 가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시킨 대로 거의 다 왔잖아. 나 여기서 그냥 거기에서 나 그냥 여기서 제단 쌓을게. 베델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제단의 이름을 내가 지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예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겜에 머물며 세상을 가까이 한 야곱이 그 가족에게 영적인 타락과 물두름에 그리고 대학살의 끔찍한 비극까지 경험하게 되는

0: 최고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안에 교훈이 많이 있죠. 세상과 적당한 타협은 우리 안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의 사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야곱의 반순 정도 아니에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파워예요. 세겜 땅에서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베델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5장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 속에 야곱의 모습이 있네요. 어떤 때는 옛날에 요셉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새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저의 약한 이중성, 헷갈리는 모습, 가족이 봐도 아버지의 죄성과 아버지의 영성이 이렇게 섞여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을까요? 어떻게 하루하루 이 좌절과 실패, 승리와 기쁨의 반복되는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본문 이 문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그의 뽀예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뽀예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만들고 계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끼리 이렇게 한번 눈짓을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 아직 만들고 있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You are God's workmanship. 당신은 하나님이 아직도 공사 중인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엘 엘로히 이스라엘, 엘 엘로헤 요셉.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 이 세상 풍속을 아직도 쫓고 있는 저, 육신과 정력을 원하는 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저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고의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방 시들어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욕망을 억제하며 애를 쓰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어느 상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값진 면류관 받기까지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과 열정이 동기부여가 될 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 대단한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 열정을 넘어 사명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오늘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큰 일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도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그 걸음, 담담한 순종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빚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뜻밖의 은혜를 누릴 날을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욕심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악의 세력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 주님께 상급받을 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홀로 힘겹게 지낼 때 디모데에게 따뜻한 겨울옷과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복된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원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루가 참 힘겨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266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안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전해진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제임스 그린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내가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다. 이런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여행을 미루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쁘다고 그렇게 보내다 큰 결심을 해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출발 3주 전에 아내가 쓰러지고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국으로 갔고 남편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막연한 미래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 말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

위에 성실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 이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1: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찬양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 몸을 흔들다라는 뜻인데요. 예배 중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 예배드리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표현으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모습,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 발을 구르며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 등 이 모든 행동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폴 발러지의 곡으로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Prince We Have in Jesus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스티브 캠프의 곡으로 주가 나를 보호하시네 He Covers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Women of Faith의 곡으로 Hear Our Praises 그리고 Will Ligon의 곡으로 Nothing Without You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Brand New Music의 연주 음반 중에서 Give Thanks, Thy Loving Kindnes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밤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렸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묵상하며 시편 121편을 닫았는데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의 약속,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창조주의 그 약속,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굴곡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J.J. Heller가 부르는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빌 게이더와 린다 랜들이 함께 부른 He Will Carry You,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리, 라이브 찬양 함께 띄워드립니다.

0: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두 곡의 촬영 함께 했습니다. 게이더와 린다 랜들이 함께 부른 He Will Carry You, 그리고 J.J. 헬러가 부른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또는 홈페이지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시편 121편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6055번님 신청곡인데요. 비대님 안녕하세요. 잔치 공동체의 찬양이 듣고 싶은 밤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네요.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No More Nights 들려드릴게요.

네, 잔치 공동체의 찬양 다시 밤이 없겠고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예라모십의 성령이 오셨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나가십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참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더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Amen.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or what's bad or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And we will do it tonight, God. This night, this moment. We will say, great.
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길 다가도로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드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신 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든 레빗의 Nothing But The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변이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사 한응제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谁奈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카알바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여섯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견뎌내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체가 66권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와. 번역이 되었답니다.
0: 네.
1: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0: 이야,
1: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엄청나죠.
0: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1: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0: 네.
1: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0: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1: 그렇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0: 맞습니다. 네.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1: 네.
0: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1: 네.
0: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네.
0: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우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1: 오.
0: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우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
0: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우랑우탄이 엄마 우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우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이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우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1: 네.
0: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1: 오.
0: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놀이 진화론이죠.
1: 그렇죠.
0: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1: 예.
0: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시대가 있었는데
1: 예.
0: 그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예.
0: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1: 예.
0: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1: 노아.
0: 맞죠.
1: 예.
0: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낳고 낳고 낳고.
1: 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1: 네.
0: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1: 위로 올라가는군요.
0: 맞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0: 하나님이시니라.
1: 아멘.
0: 그래서 성경은요, 네.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예.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예.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예.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0: 맞습니다.
1: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0: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 아멘, 네.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1: 예.
0: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1: 네.
0: 명쾌하잖아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0: 맞습니다.
1: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66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네.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1: 오.
0: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1: 네.
0: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오, 예.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1: 아멘. 네.
0: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 아멘.
0: 네.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0: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1: 네.
0: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1: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난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충청권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의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유공포상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평화안전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 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접촉과 접경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로는 인정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 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 간 여성들은 교통 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혼 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1에서 2m.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5308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 땅에서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시면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AM 송신소가 애월에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계 성도들이 우리 5308 성도님의 이 사연과 응원의 메시지로 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7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이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녘땅에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거나 또는 탈북민 여러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시라면 탈북의 과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의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때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 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남호희 씨의 목소리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고요. 오신실하신 주 예람 오십이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에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에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사냥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0: 충만케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있는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통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0: 너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송아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든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런데 성령의 안약을 바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0: 첫사랑으로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날씨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굳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그래서 지칠 때 짜증이 난다고들 하지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스러운 언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더위와 싸우며 밖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또 병원에서 지내시는 환우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요.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우리 모두 잘 극복해내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 함께 하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거나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평을 말할수록 우리 삶엔 불평만이 늘어나고요. 주께 감사할수록 감사할 제목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늘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귀한 찬송과 함께 하시지요.

시편 118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겸손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엄중히 갚으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시지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주께 고백하고 향기롭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열심히 준비한 찬송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주말과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선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이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 그대로 그 의미는 무엇이죠? 산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하신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르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사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간혹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열매가 있어. 온유의 열매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온유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겪어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네 분. 네 분 있으시군요.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어감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MBTI라는 성격 검사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F 성향 뭔지 아시나요? 조금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 감정이 먼저 앞서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T 성향 아시나요? T 성향은 물론 뭐 이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감정도 있고 공감도 잘해주지만 그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설명을 더 잘해주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보통 우리는 F와 같은 성향을 좀 더 온유하다라고 느끼죠. 흔히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아버지 또 인자한 선생님 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하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투기가 가능한 그러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여야 할 그 땅,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땅,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타고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일까?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정받은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세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인물, 그 지도자 모세.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온순하며 침착하며 착한 표정을 지어주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갑니다. 동족들이 고대게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유기하죠.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계명을 받게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는 죄를 범하죠. 살인자 모세,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린 모세, 그리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 말은 즉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 모든 사람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성경이 몇 권이나 쓰여졌죠?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도 저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쓰였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에서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도 직접 있었죠.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뿐더러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마가와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다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갑니다.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흥분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믿음의 동역자인 바나바와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바울, 성경을 13권, 14권 쓰였던 바울,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2장의 온유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가리켜 쓰인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흐, 히브리 언어 아나흐.

의미인즉 겸손하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다. 저희가 모세, 구약엔 모세, 신약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리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오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배워라,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3년,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개역개정의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표현은 욕 중에서도 그 당시 아주 좀 죄송합니다. 쌍욕에 가까운 욕이었죠. 더욱이 수치스러운 건 뱀과 독사는 당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심한 욕 중에 심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근데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는 모습이 제가 읽은 구절에 나오는 욕하는 모습이셨을까요? 한 곳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아빠가 마귀야. 너희 아빠가 마귀야.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아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이래도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까 제가 온유한 사람 함께하는 교회 누가 있을까요 했을 때 나온 인물들이 있죠. 우리 황태원 목사님, 천재성 목사님, 저는 빼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상을 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갑자기 상을 엎고 막 이유야 어찌됐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이 있을까요? 온유한 모습이 보일까요? 방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배우라고 하셨던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뜻하죠. 결국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착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엔 현대인의 성경에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엔

복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순종의 끝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아니면 보이는 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온유란 육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온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걸고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표변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내 감정과 내 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온유한 척, 거룩한 척 다 하지만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죠.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앞에선 애매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온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것, 손해보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참아줘야 하나요? 왜 우리가 용서해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웃어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죠. 성격이 아니라 표본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미운 사람 꼭 있고요.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사랑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뾰로롱 마술처럼 바로 좋게 보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믿습니다. 아, 여전히 왜 저러는 거야? 기도했지만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미운 거야? 여전히 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자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품으려고 애쓰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주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납니다. 얄미운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싫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온유한 삶이 되시길,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이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에 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며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조호영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불까지 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불이 이어부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용기를 낸 소방관 덕분에 운전자는 비록 발가락은 몇 개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이름을 들은 운전자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2: 네,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겨우 살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1: 미숙아인 소방관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그 운전자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도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전도를 위해 온 힘을 쏟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를 찾게 하소서.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향유 옥합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시비, 데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 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 팀의 투수가 존 맥으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릴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백척.

해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어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가우스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이 놓고 앉아서 1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필라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계 넣고 필라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한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나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작곡이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게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녀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 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파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이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

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만들어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날씨도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그럼에도 여름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잠시 쉬어가며 나를 챙길 수 있는 방학과 휴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또는 상하게 하는 어떤 자리도 합당하지 않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7월 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네, 힘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비 김겸 PD입니다. 앞서서 아이빅밴드의 임만우의 그리고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눴어요. 7월 10일 금요일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1분 38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방학과 휴가가 있고 뭔가 재충전 그리고 나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라는 이 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이 말은 영국의 목회자 제이시 라일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 중 일부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곧 영성관리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의 시간도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1대1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이 여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휴가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 이 여름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영적 여정을 먼저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쉼도 좋고 멀리 떠나며 리프레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놓치지 않는 이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더욱더 풍성한 찬양의 은혜 그리고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이 시간은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로도 꾸려집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뭔가 저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찬양들이 있다면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산 채널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서머 스페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꾸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키워드 서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2일차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주의 이름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나의 마음을 줄게.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서머. 찬양하며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아트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40일 동안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더 많은 키워드로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유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 오늘 키워드 서머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풀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키워드 썸머 말씀과 기도문 함께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 찬양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7분 27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유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 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풀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의 키워드 썸머 EU를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도 있고 오래 품어온 소망도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왜 구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회복을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구합니다. 그 기도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의 이유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비춰보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야고보서 4장 이유를 주제로 함께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이유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묵상 글 오늘의 기도문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EU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프로비던스 워십 찬양 함께 나눕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오늘 이유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눕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제 기도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제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뿐 아니라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게 하소서. 제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제 기도의 이유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키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함께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류수영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나눕니다.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 이유를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유라고 보내시면 오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 아주 특별한 아침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Live Like That, 아주 유명한 영화의 OST예요. 바로 킹 오브 킹스 영화의 OST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영화의 전당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상영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오늘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영화라고 보내주세요. 영화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녁 8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하는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꼭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극장, 야외 극장에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서 아름다운 여름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순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화라고 보내주세요. 3777번님 영화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9859번님 오늘 덕분에 데이트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전도 대상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화 데이트를 함께 권하면서 우리 한번 여름밤 특별한 시간 가져볼래? 하시면서 권하시고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티켓 오늘 저녁에 사용되어질 티켓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영화였죠. 영화 이후에도 여러 전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아주 귀한 영화인데요. 이처럼 기독 콘텐츠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 꼭 관람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화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내드릴 건데요. 입장하실 때 그 이미지 보여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화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9859번님께서요. 더 이상 응답 안 받는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영화 사이트랑 별개로 저희가 방송 후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화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참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극장에서 여름밤 이 특별한 공기를 누리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 실은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5223번님께서 영화 제목이 뭔가요? 했는데 오늘 영화는 킹 오브 킹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가실 분들만 지금 영화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이 소식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세계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관중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7번째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우리 영혼, 우리 심령에 자리잡기 위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싹이 나고 생명이 움돋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는 확산과 확장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들었고 그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머물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온 천하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파되고 전달된 생명력 있는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온 천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온 천하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깨닫게 되겠지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순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순서를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으로 대입하면 맞아떨어집니다. 복음을 경청하였는데 복음을 청종하였는데 행함이 없다면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참된 복음은 전했지만 그 복음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위의 자신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퍼져나가는 것이 정상이며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며 빛의 세 가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있어 꿈틀거리는 영향력으로 밝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지요. 그럼 누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종된 표현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면, 그러면 에바브라보다 더 복음을 알거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없겠지요. 한 교회의 목회자 영성은 그 교회의 영성을 좌우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보다 못한다면,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분한 분의 사람들이 귀하고, 한분한분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교회들에게 각각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복음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은 그 복음에 경청하며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
동역자들에게 사랑받는

0: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 중반절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보통 하나님의 종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설교자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로라는 마가복음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성도들의 종된 것을 기억하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신실은 성도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역자의 조건이기도 하겠지요. 신실함이란 신뢰가 성실함으로 지속되고 유지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신실한 사역자가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의 필요성은 바로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만 위하고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목회자와 설교자는 성도를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자라고 8절은 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성경이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 밖에 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설교자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어 계속해서 전파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며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동시에 성도들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실과 사실 말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자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성도를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 복된 사역자,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7422

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정말 얼굴에도 행복이 넘쳐나십니다. 아, 사람들이

이 두 권의 책은 같은 연구소에서 그 모든 연구 결과를 담아내서 발간한 책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201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행복탐구보고서는 13년이 지난 2023년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2010년에 그리고 2023년에 발간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하버드대 2학년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곤층 10대 후반의 청소년 청년들을 456명을 두 그룹으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까지 85년, 23년까지 책이 출간될 때는 85년 동안 이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들의 삶이 행복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건강한가, 사회적으로도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가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85년이지만 지금 3년 더 지났으니까 지금 88년째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4%의 참가자들이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 60명은 90세를 넘겼고 이들의 자녀 1,305명도 이어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또 조사하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계속해서 대략 이제까지 한 2,000명 정도를 살핀 연구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행복탐구보고서란 책의 원제는 더 굿 라이프예요. 좋은 삶. 특별히 지금 이 책은 네 번째 총괄 책임자. 이 연구 담당하는 사람도 은퇴해서 지금 네 번째 교수님이 맡고 있는데요. 로버트 윌딩거 교수님하고 마크 슐츠라는 분이 지금까지 8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담아내서 이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기에 좋은 강연이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바시가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15분 미만의 강연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건 미국에서는 테드라고 하는 강연인데 그 테드 강연에 로버트 윌딩어 교수님이 나와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good life,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가? 에 대해서 12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12분 동안 강연한 걸 제가 짧게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하지만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2007년에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중요한 목표를 물어보았는데요. 응답자의 76%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행복한 삶이란 부자다, 돈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같아요. 부자 되자, 돈 벌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가고 싶은 거 많고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중요해.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는 유명해지고 싶다. 나 좀, 이름 좀 드러내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다 생각하고 다만 명성은 조금 이제 나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부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기, 성공적인 경력 쌓기, 빚 없이 살아가기가 여전히 중요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손맞춤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또 역시나 그 어린아이에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 친구들 좋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재밌게 참석하게 해주세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 국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또 재정적인 부분, 돈의 부분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가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어지는 강연 속에 75년간의 연구 가운데 이건 10년 전 테드 강연이기 때문에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시간과 물질을 쏟았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강연의 주제는 뭐예요? 좋은 삶이란 어떤 삶?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가족이 있고 좋은 동료가 있는 삶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기 위해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특별히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회복탄력성을 이야기 많이 하지요. 회복탄력성이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누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요? 주변에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분짜리 테드 강연에서 마무리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릴 시간이 없다. 인생은 너무 짧다. 사랑할 시간만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순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연의 마지막 문장은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는데요. 좋은 삶은 좋은 관계가 만듭니다. 네. 아멘을 붙이고 싶어요. 네. 좋은 삶은 좋은 관계가 만들고 행복한 삶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성경 본문 주제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이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성경학교 때 이 구절 가지고 우리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아주 잘했어요. 이제 어른들이 못해서 어른들만 32절 다시 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너무 잘했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너희도 이렇게 살면 행복해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31절에서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악한 마음들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긍정적인 행동들이 뭐예요? 서로 친절히 대해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래요. 이러면 좋은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꼽은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한 단어를 꼽으라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덕목 한 가지를 꼽으라면요. 친절이에요. 친절. 하스피탈리티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친절을 대단한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친절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냅니다.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뭘로 자신을 드러내요? 친절함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환한 웃음으로. 자,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표정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아직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마주할 때 항상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십니까? 혹 굳은 얼굴로 외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내가 다 좋은데 저 사람만큼은 나 싫어. 얼굴을 돌리거나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것까진 좋은데요. 그분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이제까지 모든 심리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또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유아 유치부의 이번 여름 성화학교 주제가 뭘까요? 네,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 한번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자,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 이번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자, 우리 유아 유치부만 선생님, 엄마, 아빠 같이, 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뭘까요? 시작.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네. 자, 이제 아동 1, 2부. 뭐야? 다윗. 이야, 대단하다. 자, 그냥 우리 한 번에 가겠습니다.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동 1, 2부 여름성학교 주제 시작.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 고, 대모험. 네. 이 주제 속에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구가 바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거절 불안이라는 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제 4장, 마지막이 4장인데요. 4장은 거절과 구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신에게서 거절당하는 그 경험은
상당히 괴

외롭고 절망적인 경험인데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래요. 그 제사장의 마지막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혁명적 메시지를 선포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은혜를 견디지 못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라는 큰아들의 항변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다시 조건을 붙인다. 새벽기도, 십일조,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한다. 은혜의 영수증을 모으는 셈이다. 이런 율법주의로의 회귀는 거절 불안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대응이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추상적인 은혜보다는 구체적인 점수표가 더 안심이 되니까. 그리하여 종교는 해방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속박의 시스템으로 변하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계속 조건을 만들어내고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이 지나도 공짜 초대는 계속된다. 이 사장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수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수치화되는 헌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경 본문은 6월 30일 매일 성경 고린도 전서 마지막 큐티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몹시 많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아시죠?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또 인사를 건네는 중에 두 가정이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대요. 여러분 아가야,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유럽 땅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데는 빌립보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예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더 내려와서 고린도,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일꾼이었어요.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스데바나의 가정 여러분 잘 존중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명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네 번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0: 원래 살던 동네는 로마였어요. 그런데 로마 AD 49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어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왔을 때 바로 이 유대인 가정 만나서 그 집에 기거하면서 천막을 같이 만들고 안식일마다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사도 바울이 나는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가다가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딱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이 부부도 우리도 함께 당신을 돕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로 같이 이민을 가버려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의 편지는 이민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무는 이 가정이 안부 전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무난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가정은 또 어디로 가는가? 로마의 추방여행이 끝났을 때 로마로 가서 또 로마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교회는 가정들이 헌신했어요. 식구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나아갔고 그리고 서로 문안하며 교제를 나눴어요. 가정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거성교회가 79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은혜 가득한 교회. 두 번째,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 세 번째, 부산 성시와의 1%를 감당하는 교회. 네 번째,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섯 번째,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다섯 가지 비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다섯 번째,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좋은 관계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친절함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보니까 너무 서로들 정말 친밀하게 서로를 아끼고 또 함께 뛰놀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도 이어져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 믿음과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남부지방을 비추는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혹은 시원하게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만큼이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가득하죠.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차유미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디로 떠나야 진짜 쉼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진정한 피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늘 삼아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데요.